아이고 반가워 남자님 자고 요. 햄맨동 파파 하나 더 와야지라 파파 달에 까모아 파파 뭐야 내 성장 가오네 후모부로 안 타오소 어용피아 루문과 루무 실험관 실험우 뭐 넌 티냐 가세 안나비 하바야세 무토